나를 밝혀준 놈 너를 사랑으로 승화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간